가능 사측한당 시리 하름 만다르 사헤브 지비캠 딴낭 딴네 사트그루 시리 그루 가란타 사헤브 지요 마하라즈 아버지 대하주랑 삼벳 정킴 소다른 라헤라스 사헤브 지데 파트 지키 아르다스 콜 쪼끄모 아프 까르니 세카 파르데 순데 ਸਰਬਤ ਲਾਹੇ ਬੰਦ ਹੋਵਨ ਨਾਨਕ ਨਾਮ ਚੜ੍ਹਦੀ ਕਲਾ ਤੇਰੇ